0: 같은 여자 어쩔순
1: 어쩔순 아니지.
2: 오오 니까 재진.
0: 바이 디노 düştü. Çünkü emniyet kemerini takmıyordu.
1: Aa,